0: 기르다.
1: 베스트 오브 록 FM. 소프트 록. Für die ruhigen Momente. I could stay awake.